0: 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Jam 24 Radio. This is Jam 24 Radio. New hits.

0: 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Jam 24 Radio.

0: 카야크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24 Radio. New hits.

가족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 Jam 24 Radio.